0: 아마 목도리에서 발탕 찍을래. 아마 이렇구나. 그러니까 구비는 목도리로 가요. 능보다 쓰라이처럼 아마 와인으로 길리자카.
1: 아니 나나바이 길리자카 목도리로 봐요.
0: 쓰라이처럼 능보 길리자카. 어제 담목으로 능 아스케 함자카. 아버님 그거 샤브는 인스파이어 칼라이야.
1: 인스파이어
0: 담는 누구네 능 알아 카바사카니.
1: 앙 서에 푸른 지미노 아니 마토바토 성 브로크로 다우 그리캬 브로하기 버시노브로 가요다 이게 알아 버시노브로고 헝가이 또 다음 헝가이 방글라니 르사몽 바울로 어마하이 헝가이 신 인스트루멘트로 그리 헝가이
0: 따판은 녹화
1: 따판은 녹화 헝가이 보는 따몽으로 따판 동거 너거라고 헝가이 알아 나이네 개 문제 없는 버럭망 따만 놓고 이제 따몽나 이게 신이 따몽나 그냥 녹이야 이게 부인이 쿠로 가나와 아니 마토로 놓고래요 나나 성로 한번 쿠로 가나와 마이게 이게 자루 걸 자루 삼아 가나와 엄마 엄마 이 따몽 그런 거 이게 앞으로 나이네 무슨 거다
0: 아 저런 나이네 무슨 눈마토 너거 눈마토 아 바울은 간게도 둘럭 묵카나 하모니엄
1: 틴타라라
0: 틴타라
1: 에 아마헤라
0: 틴타라 마나타 틴타타
1: 에 틴타타
0: 근데 그 진이 점프랭 볼 타이카노 틴타노 나 아부 에보 피샤 펠라요
1: 페로
0: 틴탈레 틴타노
1: 에 틴타노 페야타 뭔가 페로타
0: 이게 아버럭 누구네는 에 진이 부
1: 진 노버 무슨 거다 앙 이게 아무나 앙 사이트 가테로 신나니 문이 문이 쓴 거, 진이 너그러 거, 뭐이 너그러로 파기한가이, 진이 가민이 아니 나나 성럽다. 너그러 다기는 뭐라고 봐. 땀땀땅, 엄마해를 싸몽, 땀몽으로 쓴 거, 너그러 사오. 감노 가라, 이때 가부 사오다. 아니, 에이지님이 저라이러, 아니 학살라이러 판다. 물론 땀으로 녹이 안 가양, 진이 땀몽으로 거, 자르걸 자르고, 그이 뭐라, 만에, 땅 아기는 뭐로 가요? 응, 엄마 하이러.
0: 땅 모던으로
1: 파야. 모던으로 파야, 엄마 하이러. 이게 아무로 누구한테 뭐 그다 그만한 엄마 하이러.
0: 뭐라 니? 어, 꼭 그날에 니니 엄마네 북하로 마이자 탕작 사거든.
1: 맞아, 봐야. 앞에 니나 그거 안 로미 돈 나이 네.

땅도 따고 깜 카나리카 티미 보롱그랑 따쿠 르삽그릉 어른데버마니 르사몽 와데미 세메세 피앙 따이 땅사 르삽 땅미 카나리 나무송과 라 빠이 타고 지니 르사몽 하퍼니 르삽그릉 보토송 야카르 칼랑카 보롱그랑 따쿠 비몰데버마 비니 르사몽 도도토니 카원 동거 어머나 안 숨어요 땅미 가시 카나리